나라 좀 하세요. 이제 대개 마저 도와주는 데 가서 좀 하든지 뭐 다게라 좀 이제 돈이 좀 하잖아. 아디 옛날에 대해서 좀 하죠. 나도 이제 와서 좀 가서 좀 하죠. 나도 이제 이제 바라 좀 하고 좀 사는 게 이제 좀 밤에 밤에 만약에 좀 내는 이제 나도 좀 잡아라 좀 봐라. 아자 주는 데 다 되는 만 다는 다 좀 바우니 좀 있으면 주는 데 가서 좀 대한 데 가서 되는 데 이라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뭐 이제나 이제 제가 달아 이제 뭐 내가 좀 좀 밤에 바라 내가 뭐지 저희 노트에 내가 받는 뭐 밤에 바라 내가 실은 믿음 알아서 주는 데 가서 바라 주는 데 이제 잡아야 돼 이제 바라 좀 알아서 그거 상지에 맨날 달래 한 번에 초대 그 이제 바라 주 그거 이제 바라 주 이제 바라 이제 잡아 바라 좀 알아서 그거 상지에 맨날 이제 한 번에 초대 그냥 이제 맞아 주는 데 가서 아 바라 주 이제 잡아 한 번에 시리게 또 다게 신고 바나 뭐 주시 세나든 이제 마 내가 어디 이제 이제 나 가서 신고 바나 신고 바나 그거 봐 대다 아마 아마 이제 바나 이제 이제 나 신고 바나 이제 다 바라 주 저번에 이제 잡아 잡아 좀 어디다 미네 바라 좀 이제 바라